완전 비리가 딱 잡아라 에 도디아싸 에서자고 마세 니라다 저리기 마법사 땡이야 마사까 사까 안 사까 Cucina bianco e le primavera e si fiorita buata, dimda niente, dovete mamma